0: 남바 저야 차와 까면 까봐 까 와콩 아오 까만 다 와콩 아오 같이 해줘 같이 한뭐다침 아오 안 남바야 좀침 아오 다가 뭐해야 아오 칸 꼬마 에메 다가니 아우 큰 꼬마 돈을 내야겠네 얘 양가 양가가 우리 저 거지 얘 갖고 고는 미 고고 가 아우 남바 샤만데
1: 좀 하고 있을까?
0: 아 맞다 니 관심 가이 아 이제 땅아 땅아 맞다 나 방에 있어 맞아 이제 가이 다 안도와 맞지 아우 큰 꼬마 돈을 내야겠다 신가에 내 아, 왔고. 아,
1: 괜찮았구만.
0: 그 자리 돈을 내야겠지. 땅아 땅아 원고 되네 예? 야, 와, 통카오가 심 통카오가 심다 차와 뒤셔드니까 하비가 해 아, 원고야 통카오야 심마 까마 좋아 진대고 저거 거의 저 이렇게 보 마시는 맛도 좋다 심 가린 맛이야가 가린 맛다 야심 되게 지가 응? 왕왕왕 콩카오야 신우마 공도아
1: 인게요 건강
0: 아 그때야 건도가 좋아 찍지 양나 찍강 아 찍지냐 약지 남남남남남 다 찍자 꽝 차우다 비비 먹을 거 아바지 안돼
1: 사 카오
0: 이자 가우
1: 다 떼는 화지
0: 아 끈덩 화 찍지 다 찍튼 아하 찍튼 찍자 거 바라바라는 거 축하 건 오지리 민네 카 콩고 콩콩 따라 이가
1: 거링 어와이
0: 우리 나와이 아니 야야야 차오 다가야 바 다가 데이터시 우신 더 좋아 호호가 가오 단맨도아 가오 투라이 카시 우가 좀가 좀 마시
1: 건강도
0: 장가리
1: 막
0: 하신
1: 가오
0: 다간도아 양광 남강가 아 남강가 야 내바바 다카
1: 가와
0: 다바카
1: 다음 또
0: 아
1: 많이 가마오
0: 음뚜나 음뚜나 찌까야 아우 야친 다 야구야야야 한데 아고 다 아고 다구와 남바고 다고 다 쇼야가 다따라 다 아니 또나 남바샤 근데지
1: 아니
0: 다군다
1: 총각이라 안
0: 남주가오
1: 남바샤
0: 파파파파파
1: 빨리
0: 뭐고 저거 아니 그 다쿠레 다쿠레 다쿠레 신케단 다쿠레 다 다쿠레 군다 관 코바가니 아니 안강 관 코바가니 다카카 아치카 에 치케 가지 에 다가 나군다 관 나니 데코 야부라가니 까마
1: 인도나
0: 까행고라 그 구분간 아, 다간다 해, 야, 뚜네, 야, 쟈오. 나야, 난 남초간, 남초간, 그,
1: 남초가
0: 아, 아, 야, 꼬보간, 남초간, 까, 까, 까, 그, 야, 시안, 가리쨔인도, 아, 그, 남태, 가리쨔인도,
1: 졸라 깡또나 가봐
0: 근데,
1: 가오
0: 내가, 와, 깜, 깜, 뚜라, 깐, 야, 도, 아, 다, 야, 도, 아, 다, 야, 도, 아, 다, 야, 도, 아, 다. 지, 가리, 에, 이, 왜, 가리, 워.
1: 나리카 개옷
0: 아
1: 이외
0: 가리게 우대이 왜 양반바자 간디나디 야 샤치빈 아이콘
1: 팀베
0: 에메
1: 세
0: 아
1: 선비로
0: 샤치빈
1: 저기
0: 샤치빈
1: 아겐도나
0: 투 반바게 꼬마다게 꼬라꼬라 단미 샤가우신 단과라 가 샤치 고기 샤치 신간도 아까 가리게 고 담아코 남 가리게는 그큰 뭐가 근데 굿다 요이 그래 마 다바 카자 우카비 칸데 카심 가리 뚜나 미카 다 가자우 다네 카이
1: 아, 트라우가
0: 야
1: 아파.
0: 잡아줘 잡아줘 다네
1: 아,
0: 데
1: 미쳐.
0: 아 잡아줘 다네 데 트라우 다네 아 다카 엄마 다 가지 데 미치 다 집에 다 가지 데 엄마 다 초코나 다 뭐야 미치 간다 와 고라 양간 그 엄마가 될까 에이 문 한번 가다가 마야 야야 카이가 마차
1: 너네 카신
0: 미인
1: 가자.
0: 카신
1: 카신
0: 아샤 다리
1: 가자.
0: 와 빵기라샤 물로만 가 가봐
1: 카방글라 가불로.
0: 가봐 마샤 카이고 까미가 마차 까미야 코 까미 마차 미치 마차 빵기라면 한 바샤 오는 데 마치 주장 한번 가자 데거뭐자 주자 그 주자 찐 아이 짱코
1: 한번 잘라
0: 아
1: 뭐한
0: 가봐 자라
1: 건뭐 감도 아까 거 같다
0: 아이 짱코 마다 빵기라 이자 이짱 카이가 이자 그 카디나 마차마 미치 자 방가 두문 자 방가 야 에다 구어다나 한글이 초가야 에다 angry to Gaya. Yeah, that the law sings, Toto Shink, Gauga, Chica, Machi, Hakundaka, Jiria, Kanga, Kuka, Wuka, Wuka, Kauka, Chica, Machi, Gaba, Kanga, Kaju, Ewa. Time on the jump and didn't get gum, Tango to any good to each day.
2: So, what a last day of planning.
0: Da, Shadao. Aya Gamanda. Chica. Mika kui nga chavi chau tani kante ya
2: kakei
0: komatuna ya kakei komatuna ya kakei komatuna ya kakei komatuna ya kakei komatuna ya kante
2: bekwa
0: bekwa gwanata nga diwiti ngati ya kongka uta chau ke kashi ya ta kongka umde jamba kanda ya kongka umge gari chua gari chua chige gari chua chige miyo uge gari nga Anda, kay itaganga ang mga chika him.
2: Ah, ikaw mo.
0: Pwede ka ba chika. Nekokuma, nekoo, ay, kan, ay, kawa kong gano'n. Ugu. ngushwe ngathi ncwa nka mtuna wathi kanda aqonga takawe angxake adacwa qonga cha ashu angumathaqeda atancina ngathunqwa ngembatsha mtikishi
2: ngabathi ngokoma wagu
0: mwagushwe tetyanqa tetyanqa aye hey kuyika ndayi kana ngade tiyaka ngiba kulata amathe tike mbacha mde ukeshu ngeca ukaba achiqwida kokuma mathe ngokutaka uda awagusho nda chingqonwa ngade tama yamathe tama kanje atambe kulata ayita unaqhuta he rusha ngombe
2: ngaka
0: unga ka ugu
2: Agawakoja,
0: but do it and the cow could then drain the. Okay. Into it. Gundo, a machine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gundo, a Come, kaki kongwar itu. Ah, bukan di muka kata.
2: Kaki kau.
0: Ah, bukan kau. Dan aje, ah, ada makan tu aku mahu kau. Kau sih, aje jadi ah, bukan kau kau kau kau. Kaya aje bengkong, kaya aje kuat aje tu sih. Tak hari apa ke? Udi, beku aje boleh ke kau mana? Bukan dari buta kau lah dah.
2: Kumat tu.
0: Ah, kumat kumdua, kumat tu. Cukup, tak hari. Aku ke kumang ini cukup. Si kumkula punya dah cakap cerita ni umur tu tu. Ah, kasih cinta, cuma cik kanda. Kasih mana? Kata ni
2: kumang gang.
0: Tak, tak nak kumtua. Ah, jadi kanda, jadi kau sih dah hari. Di bintang day hari ni, mak hari cuma. Tak hari cuma kuat dua. Dan mak, dan kuri mak jauh tua ya awak nak. Ya kuat dan kau yang songgok tak kunda kuku kita tu. Ah, cuma dah. Kamu kau kau itu kamu tu kecil, tu mungkin akan dah jujur tua ya kamu. Ah, dah, kan adik, cik kau, sini tu dah ten sini tu dah, wah kasih muka ayah fasih kunda tak kuka mesi tori, ya kasih kau, kunda kasih.
3: Undertin siwang ngken ni habungam cakia sang cawla, kem cawla fir en fir tak mungkin kita ngotik ngawa, aha ke kongkira duex kefem, tem cakia sang ke tenek kamam cakia sistem mungkin dah yem cawu geusika maklam cak program, ke angsi ni ke ikomasi, tem cakia sang bola singi cawang cawu dah, kawla kia kam, cakita adi dah nam cakia kia kimbli. Digital kota kung wakrisgan kaya wow bolak balik kuna, himcha kaya sa kitang ako under tinsiwa ng kaya niya kada ngam, himcha kita kawa wala sengi chon